0: 아리가 공화당 와. 모든 게 맛있지.
1: 그 인생의 위험. 페르플레코. 페르플레코. 그러고 어머범이도 그러고. 꼬마 범이도.
2: 그 인생의 위험.
1: 나라의 범이네.